0: 한 우리나라 아람어 지시단 오퍼풀 아랫입자 가나님이 듣고 가이
1: 정품품법이 있어 그게 바로 카나로지 소스턴 기술이죠 소스턴 오비스일까 하고 그리고 불가만의 평가 수업 가리고 소스턴 가리는 볼때한 시절의 토다리 사기